0: 아치 아빠.
1: 거의 이 아버 놈이 다 누아 거의 국민금 사무 가지고 나 하고 보는 말 있어. 거시니 gwamnatin jihar mu gwamnatin Najeriya ta sa hannu a cikin wannan al'amuran ko ba haka ba kuma mu har kawai sannan gargajiya